0: 拖住黄白头，
1: 拖住黄白头。
2: 司令，走。
0: 拖住黄白头，
1: 拖住黄白头。
3: 为老百姓报仇。
2: 你们跟我去那边说，
4: 是
0: 活捉
4: 黄
0: 白头，
4: 活捉黄白头，
0: 黄白头，
2: 活捉黄白头，
0: 替老百姓报仇，
4: 替老百姓报仇，
0: 活捉黄白头，
2: 活捉黄白头，
0: 为老百姓报仇，
5: 黄白头，为老百姓报仇，
2: 回来，狗日的，都不好了，
6: 司令。